0: 도쿄 코리네어 2129 리퀘스트 라이턴 200.
1: 브라이언 2129 라차 산 라이트닝 200 어 인터셉트 패드 파이트 양키 런웨이 16 레프트 어프로치.
0: 라이턴 200 클리어 다이렉트 양키 런웨이 16 레프트 어프로치 코리네어 2129.
1: 레스프링 62 스탠바이 디센트 어바웃 에스마일.
2: 러시아 제트 62

0: 113, 1792, 64장.
1: 1792, 64장 제주에 1103.
0: 1792, report to me.
1: 프랑스 2109 제주에 1103.
0: 1113, 라자나, turn right heading 230, maintain 210 knots.
1: Right heading 230, maintain speed 210 knots, JJ 1103.
0: 1103, contact 東京 radar 120.2.
1: 東京 radar 120.2, JJ 1103, good day.

0: 예약차나 라인 오브 메라 ATU에서 코펜, 크로스 코펜, 사스방 들어가서
1: 아드라드 코펜, 크로스 코펜, 바이 원조 타운전의 차단은 원하는
0: 코레인 예약 1번 3번, 사우드 헤딩 1번 8호로 디스너 멘텐 9호 타서
2: 헤딩 180 디스 9000, 코레인 예약 2131
0: 엔시아 68번, 디스 2리 6타서 리스인 4미래
3: Send you 6,000 within 4 minutes, 68.